0: 大寨主，请。
1: 干！不是我英雄气短，说出来不怕各位见笑。我铁背苍狼何天龙在江湖上也算是一号人物，当年跟着我吴谦大哥走南闯北，是何等的风光。可谁曾想自己开山立贵，却遇上了这么一号。也怪我当初太心慈手软了。
2: 大寨主不必气短，不就是个花和尚吗？
0: 刚才二寨主跟那厮斗的时候，我就在旁边看了，他也不是什么三头六臂嘛，凭我们二寨主的能耐，根本不输于他啊！哼，不是兄弟我夸口，要不是大寨主急着让我上山，再有个十合八合的，定让那个花和尚死在我刀下。这样吧，等我喝完了这碗酒，再下山跟那个花和尚斗过。
1: 哎，不急不急。
3: 诸位好汉，远道而来，定有些劳乏了，不如将息一晚，明日大寨上下拉开阵势，跟那个花和尚斗上一斗。来，喝酒喝酒，
4: 来来来来来来来来来！
5: 大王大王，
3: 报告大王，
5: 混账东西，什么事情大惊小怪的？
4: 那个花和尚又在关前叫阵，那个青脸的也来了。
0: 娘的，知道老子我来了救兵，还敢来叫阵？
3: 二当家的，你也看到了，不是咱催战，实在是那花和尚没把咱蜈蚣岭的好汉放在眼里。
0: 好，那咱们就一起动手吧。来，
3: 喝了这碗酒，干！嗯，
6: 李二当家，你真是干啥？
7: 你这乡里眼的狗贼，看清楚了，你们家的李二头陀，早就死在我的刀下了。
6: 那你是谁？
0: 我就是武松。啊！
6: 走。
0: 走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